0: 의 고래로.
1: 테나 거이터웨이나 이위 에 파카롱오 마이나코 포하츠로 와이나 테네메가 코히가 아와테 나 데프티아 타르나키 아테파네오 와이파라이라 타타 코무마 AI kia tokatū ake ara te Natural Hazards Commission kua nui ake ngā whānau e tuku kreme ana mō ngā horonga whenua nā te kaha tonu o ngā āwha me ngā ua huri noa i Aotearoa. Ka whakakapi ake ki ngā hā kinakina.